0: 你的眼睛已经被他折磨太久了，每一次双目模糊、干涩酸胀，都是他发出的艰难申诉。直到他真正离开前，你还有很多挽回的机会。珍爱视力，合理用眼，请多给眼睛放个假。
1: 身边有这样一群孩子，我们要洗澡了，放下车好不好？宝宝，我们过去和小朋友一起玩好不好？
2: 他们如同天上的星星，独自闪烁。
3: 三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六八
0: 望爱与被爱。
1: 璇璇，来跟阿姨握握手。
2: 你真棒。
3: 来呀，咱们一起玩。
0: 一句温暖的话语，一个友善的微笑，一次耐心的陪伴，都可能成为照亮他们世界的光。关爱自闭症儿童，从心开始，让爱传递。